0: 쇼.
1: 마제 담나고 가가니고 아마도 마제 담나고 가가니고 누마리 아르금르마니 비즈웰레 미바 브르마마라가 고리멜라미요 킨디뇨이리야 키파냐기볼리웨 키쿠산비테와나 키키라디기날라 바샤가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오퀴비 엄대파니 엄백서히어서 라디오 사부이라나 나슨 귀하의 프로빈시아 서광풀라니오 깜빡아 마투오테니 내라 카리부 카리부 아산테 아노 슈구레라 오텔라 이외에 엄백서히어서 라디오 Que no estúdio e errado em um semi colchinga. E minha cá, província nessa noite, para o local e. Local ampula. E o internet é camarada lá. Professor Lai. Vamos, Sani. Da Maíja. Que colhe. Nem pegando a cá.